소명컵이 헤이 으하 어서 여기 쿨라치워다 내몸 니아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니가구 이마가마스 아저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아저

지금까지 말리채 너고 어지러냐지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